아깁숨 라바체 투투 투명 삼미 겐삼루 주데 알라 삼멧마 마누딩 마산지드라 수바레 퀵라 오 아당바시 삼미 겐삼루 캡숨 망니와 담숨

알로 카락 아겝숨 라바 체노 시찬 약통 팀비 주디 잉세봉 힘바 목랩 이스킨 측 방아시 목티 앙숨봉 비목 빅마 이투 아니게 앙 탄디 카락 렌 라기 셈무이 낙티게 셈무이 시와로